0: 주던 어제 밤 전화한 내 빛이 나는 나를 down One last smile 빼주는 척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제 밤 전화한 내 빛이 나는 나를 down One last smile 빼주는 척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
1: 培培，那边有一位老奶奶，我们快点让位给她坐。
2: 妈妈，为什么要让座啊？我们坐的又不是博爱座。
1: 只要遇到有需要帮助的人，我们就应该要礼让座位啊，不应该分你坐的是不是博爱座哦。
2: 好，我知道了，奶奶给你坐。
3: 多关心身旁的人，适时礼让座位，让台湾更有人情味。淡江之声提醒您。
4: 快点快点，演唱会的门票就要开始抢了啦，快点拿出手机，
5: 前方路口
6: 等一下。